아, 그래 전에 저도 지니 다크부크 마케팅 쇼노 하이노 하이 람쇼기 지니 샬가마 판다니 베체브노 하이노 하이 쟁나 탕이 덩어 아 오저런으로 샬가마 판다니 베체브 크나이 덩어 요 비자 포리마니 로이 지니 바게 부스크 낭콕마니 에바 지니 낭쿠고 포리몽니 제 라이다 포리몽니 제 로이 클라이나니 지니 랑마니 바게 지니 샥샥니 바게 함크라이니 바게 아버니 바게 아버노르기니 증콕람 샤이 덩어요 다크 부크 너럭 아버노르기니 콕람 샤허티 콕뚝니 비싱트

짝짝 마르고 대어라 탄가 한가이 아 아론이 투리즘 로 바이 꼭 살아이 탄가 한가이 아로 동나니 타이록보 만나이 아브노 가샤 헤리티즈 빌리즈 보헌자고 가샤 모델 빌리즈 아보 미조 록니 제보록니 동몽 자무 너 포녹나니 바게 가샤 벨레히노 나이토톡 가샤 타이 데 아자가오 미조람 미조 록니 제 동몽 자무 브록니 호쿠모바이 가달작 록노 동몽 자무 에바리 줌 에바마니 크네 아무록노 포녹나니 바게 아오 리 헬티즈 빌리즈 뭐 성차 자카 아로보 탕이마노 아로보 나이마노 나이토토 타이 리 어부노 까리보동고 탐딜 레이크 아테이 짬파이 아부로보 벨레케 나이토 타이 미즈람니